0: 한대 차고 아,
1: 뭐? 아, 오실 도깔 신곤장 어느 구원이 가리 담아 어서요 바이 아와무 땅밭 바리바산에 왕냐 utang beras bayar beras, utang duit, utang nyowo bayar nyowo. Di ketemu awan mati awan ketemu bengi.